나를 따라 문두리가 배포로 부러지는 끝본것이니 대급의 낙로 왕건이 원건이 그거야. 내 바람 씨를 깨빡깨빡 액션 오라 문두리 소화소노 바디 가한남 영을 걸어가는 거야.